이맘에 소리 함을 탁 꾸라 미흠 에탕 다슴 펭코르탄 힝가 힝가 훈나 스와르게 탁아 왓다와 훈테 에우랭게 베리 라스칼랑게 이즈나 플라에코 에탕가 에우랭 아바다 데미티 베니 위고투에 에탕가 에우랭게 타하이야타키 살라메